0: 나는
1: 아니 다니 문다
0: 허이
1: 너무 가까이인가라 너무 가
0: 무릎으로 너무 떼어서리 사이버 폴리스쿨 낮추지
2: 박만 박만 사이버 시피 번둥 네 아시글래래
1: 무이 박만 아이 무이 박만해 무이 그대 문다 문다를 봤어 문다리 니꾸로 봤어 사이버 봤어 아무얼 봤어서 보지 못하니 아이 먼저 선을 그어서 나와리야 담아라 하티야 내일이야
0: 아메 하티야 잘 보내 너네 번둥으로 그 뻔하이죠
1: 아이 먼저 선담하네 어서 선나고 와서 가자고
0: 아메섭 문나 아메섭 서다래
1: 미사고 다라이디어 이놈 파이버 예스
0: 이라짜까 사람만가 나이 이따 아마라즈 아메타마데스쿠 잡으네 두메 아마데스쿠 아스칸기 번둥가르기 뻔하이자 나이 이따 띠름하이루
1: All right Inspector